0: 너무 하고 있었는데 공기 사비가 오르니? 아, 한나 뒤에라 사람보다 사람 한 두가 오래 애들 가로게 있던 뒷구라니 막 애구이를 감을다 안 한다 이런 데미 용해구가 올래미다 안 했나 가로디 하나 맞아 수고하시게 말아봐라 가로게 팀이야 하시겠나 이마루게 볼도 했다가 아림미울에 가스가게이가 헤디가네게네 마샤에 꿈물이 두와 오누래 메네 마프쿠레 마기이고 메리에카 노이 메네
1: ಿಮಾವಿ ಹಾದ ತಿರಗುತಿಕೆದೋ ಹುರಿಹಾ ಜನವಾರುತವೆಸ್ ಎತುಗೆ ಸೈಜಬ್ ಬಲ ಏನ ಬಲಾಗಣ್ಣಂಗ್ ಇಂಕಾರು ಕುರಿ ಎಮ್ಮೆ ಫಹೊಂ ಎಂ ಎಕಣಿವರಿಕ ಮಾಯಕು ಮಾಯೂಸ್ವೆಗೆಂ ಎಂಬುರಿ ಗಿಯದ್ದಿಯ ದೆಂವಿಗುತೆಂ ಎಗೇತ ಜೆಹಿಕೆಂ ಆದೋಹುಗೆ ಹಿಂದುನುಗೆ ವಗುತು ಜಂಗಲಿಗೆ ತೆರೆಗೊಯ್ ಕೋರುಗೆ ಅಸ್ಸೇರಿಯ ನುರಕ್ಕಾತಿರಿ ಸಿಂಗಾಯವ್ವದೆ ಹುರಿಹಾ ಜನವಾರುತಾಕಂ ಹಮಲಾದೆಂ ಫೆಶಿ

0: 그 생각이 너무 나네. 이 생각이 기맹어린 사람인 거니 못 살아. 기는 생각이 나더니
1: 막에 허룽에 따라야 말나가면 스마크 됐네. 이 생각 미어도 어리면 인민 가라네. 뭐가 가로 사람을 만드다니 건다가
2: 바다니 가데베스 마게 맨드루게 개우마카 밤베노 마니타